0: 않고
1: 던졌다.
0: 흐트러진 머리가다 두귀미 티가 느렸구나. 비가 흐르나 눈물 옷깃이 모두 다 사무친다. 엎드지며 자빠지며 천방지축 따그르

백반칠성 하는 중어 웃노라 적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아그루성어 기수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 지성 단정성 니안 불이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

보고 눈물을 치며 강도를 점점 당도한다. 강도를 당도하니 배인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 집이를 난 속은다. 닷 감고 돋다로 구걸 두둥 울리며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떠나가는디

0: 나라 대하나에 보러 주노 나다 대용다 나저라 아영 어도도 저려친 어느새 삼해가 바라타긴 아시라 호시라 마오요 바라타
1: I'm not a good boy.